왔습니다네. 오호 오호 대주어듣지 아내 깎으사나 이베트 그비치 르타카크사나 안테는 마이네네 아티쳐와파나 나나엘레리 나나엘레리 사오빌카이사나

이렇듯이 사랑가로 세월을 보낼 적에 호사 담아라 뜻밖의 사또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내직으로 올라가시게 되었구나. 도련님이 부친 딸을 안이 갈 수 없어 할 일 없이 춘향집으로 이별차 나가시는디 점잖으신 도련님이 대로편으로 나가면서 울음불이 없지만은 춘향과

두고 갈까 다려갈까 하사라이 울어볼까 저를 다려가자 하니 부모님이 꾸중이와 저를 두고 가자 하니 그 마음 그처사에 응당자격을 할 것이니 사세가 난처로구나 길 걷는 줄

치고 나오면서 허허 우리 사이오시 남도 사이가 일이 어여쁜가 밤마다 보건만은 낮에 못 보아 하니세 아짜제가 형제분만 되면 테일사유 내가 꼭 정하지 한 분 되니

잡고 해안끄라. 해안끄라. 네가 미리 소학을 지르는 일로 내가 미쳐버릴 무도였다. 소모르는 말을 말아. 속모르면 말 말라니 그 속이 잠속이요 꿈속.